0: 아우. 옹알아 론고네. 쇼르코, 너 왜 이렇게 눈 감은 게?
1: What a cute ring, Lion.
0: 아, what a dear. 정문고네. 얘나, 얘디였다. 또 나오나, 거빌라 가라오니 문고시다.
1: 아, 거빌라 마카야니 문디 아이.
0: 야티스 노은, 아쿠 이모가 뚠. 이가 리 보이 그렇게 나무가.
1: 아이고 고개 깃다 봐.
0: 디 아이 미 아이 피나까다 예. 옵스.
2: 아게게게게게.
0: 야야.
2: 에게게게게.
0: 아, 내 미야 제발.